0: 지금까지 트리플 B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1: Thank you for listening to Triple B. Three.